0: 그때 다 기다릴 수
1: 있어요. 네.
0: That OLN returns to a Charles Meta subject out of Janesboro, Class C, valid, NSR.
1: Painful.